모든 어쨌든 차피자에서 의견을 심사해서 거기서 얼마의 의견을 가르쳐 보겠다. 얼마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다면 나는 어리겠다.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